저는 이미 비선생님처럼 돌아오는 예수님으로 갖고 있니? 또 빨리 번역번이 뭔가? 대부분이 뭐예요?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히 부티쿠페인 것처럼 보고 그걸 끌어본 거죠. 예수님의 소금의 특별히 부티쿠페인 오늘 들이셨던 거죠. 그 특별히 부하쿠페인 소통을 보는 거죠.